0: 날한그리트에서디션바로메인텐스6000캔슬스타알츠더리스렉션
1: 디션6000캔슬알츠더리스렉션이라고드리스포트
0: 오렌지라이너508디션바로메인텐스6000
1: 텐스6000오렌지라이너508

0: 도쿄 프로치 세미아 세이먼 3 다이렉트 그린 디센스라 레벨 150 위스 고잉.
1: 코리아나 세븐 3 도쿄 프로치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비어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.
0: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비어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 세미아 세이먼 3.
1: 제스트링 408 디센트 메인텐 7000.
2: 7000 제스트링 408.
1: 에어 비치 506 다운 레스팅 280 리즘 노멀 스피드.
2: 레스팅 280 노멀 스피드 에어 비치 506.
0: 토토 프로젠 2570 6하비 타킹 발라버 260 디센트 발라버 240 발마 마이크 인포메이징 골.
1: Dynasty 5706 Tokyo Approach, runway 16 left, clear via Lutas Golf Arrival.
0: Lutas Golf Arrival, runway 16 left, Dynasty 5706.
1: Dynasty 5706, re-clear direct of Venus.
0: Direct of Venus, Dynasty 5706.
1: Air Beach 506, turn left heading 220.
2: Left side heading 220, Air Beach 506.
1: Starboard car 804, contact Narita Tower, 118.35.
3: 118.35, Starboard car 804, good day.
1: Day.
2: Airbeach 506, request for the descent.
1: Standby 1, DT SPS. Korean Air 713, recruit direct jamming, descend maintain 7000.
0: Direct jamming, descend maintain 7000, Korean Air 713.
1: Dynasty 5706, descend maintain flight level 150.
0: Descend flight level 150, Dynasty 5706.
1: Air Beach 506, turn left heading 190, descend maintain 1800. Clear for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.
2: Left side heading 190, descend maintain 1800. Clear for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. Air Beach 506.
1: United 873, descend to maintain 1-2000, 12000.
4: Descend to 1-2000, United 873.
1: Dynasty 5706, expect RS Yankee runway 16 left.
0: Expect RS Yankee runway 16 left, Dynasty 5706.

0: 베트남 306 리카덱터 코펜.
1: 코펜 위반.
0: 베트남 303 캔슬 레스트릭션. 제파네 6784 리카덱터 비너스 베트남 엔텐사베로 150 캔슬 올 레스트릭션 돈스타.
2: 제파네 6784 디렉터 비너스 디센트 플라이트 레벨 150 캔슬 올 레스트릭션 스타.
0: 싱가포르 638 콘택트 데이터 120 제파네 2.
3: 120 제파네 2 싱가포르 638 사인 아웃.